예, 신청대 비주만님 다녀가셨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서 날이 꾸리꾸리하네요. 하늘도 흐리고 기분도 흐리고 월요일부터 후덥지근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좋은 방송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래 두 곡과 함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비주만님 이제 장마 시작될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날씨가 꾸리꾸리해도 마음만은 항상 밝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기분 좋게 열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정해주신 곡 함께합니다.

예, 신청난의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요. 오늘 신랑 쉬는 날이라 잠깐 들어왔어요. 오늘 날씨 왜 이러죠? 집안이 덥고 습합니다. 비 오려는가 봐요. 에어컨 선풍기 둘 다 가동하는데도 더워요. 라고 하셨네요. 더운 것도 싫은데 더우면서 습하기까지 하니까 더 괴로울 듯 합니다. 붉게 주소가 엄청날 수 있는데 그래도 한결 여유를 가져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보고요. 정희 엄마님도 오늘 좋은 하루 열어가시고 여름 노래 청해 주셨네요. 두 곡 함께 합니다.

전해드렸습니다. 흑장미님께서 다음 방송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겁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 할 거고요. 저는 몇 곡만 더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번아웃이 오기 좋은 시기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할 때라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성과만 쫓다 보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격려해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잘 열어가시고요. 흑장미님과 더 좋은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양아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꿔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 크게 내던지 마이크 음을 좀 올려야 되는데 잘 들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우스님 월요일 아침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우스님 방송만 하면 늦잠을 자네요. 왜 그러지? 아주 잠 잘 자고 일어났어요. 덕분에 편안하게 아침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고생 많으셨어요. 요새 너무 힘들텐데 비도 오고 그래서 또 더 힘들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 오늘 3시간 방송입니다. 10시를 출발해서 이게 바람 소리가 들어가네.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네, 1시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제가 신곡을 받다 보니까 블랙로즈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아, 블랙로즈 나구나 하고 첫 곡으로 들고 왔어요. 노래가 블랙드레스잖아요. 예전에 그 프란체스카 막 그런 거 많이 할 때 어렸을 때 20대 때 저도 그 검정 원피스에 저는 긴 생머리를 진짜 거의 평생을 했거든요. 긴 생머리에 매니큐어도 검은색을 바르고 예전에 그 립스틱도 보라색 막 거의 검정색 비슷한 그런 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런 거 바르고 프란체스카처럼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프란체스카라고 부른 적도 있고. 네, 그때는 그래도 날씬하고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렸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여튼 네, 그래서 요곡 준비해서 전해드렸고요. 신나는 곡으로 차대리라는 이게 AI인가? 어제 보고도 또 오늘 까먹습니다. 이 보니까 AI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30곡인데 여름 노래라고 해서 제가 일단 오늘은 이 곡을 준비해서 전해드렸고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또 전 한여름 밤에 맥주. 밤에 또 여름엔 맥주 많이 드시죠? 저는 안 먹지만. 그리고 비오의 신곡 나왔어요. 체리콜라.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비오 노래도 참 좋네요. 제가 가림막을 했더니 이제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죠. 네, 오늘 방송이 3시간이라서 또 비오는 월요일이라 신청곡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원래 그렇죠 제가 세 곡도 준비했어요. 이번엔 좀 잔잔한 노래로 세 곡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라는 곡부터 시작해서 세 곡 전해드리고 올게요.

노래를 듣는 동안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제 방을 둘러봤거든요. 여기다 뭔가 장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매듭을 하고 있는데 재료가 또 늘었어요. 여기다 막 왕창 쌓아놓고 하니까 지금 방송하려고

대충 여기저기 치워놨더니 이게 답이 안 나오네요. 또 나 진짜 미치겠네. 매듭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방향제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비지도 다 넣어놨던 거 다 꺼내고. 하, 진짜 제 방이 오면 무슨 이걸. 하,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말이죠, 요새 삶이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만드는 거 외에는 삶에 낙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휘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장미님. 부산의 날씨는 덥습니다. 더운 건 둘째치고 습해서 찝찝합니다. 월요병에 날씨까지 안 도와주네요. 부산은 비가 안 오나요? 예, 여기는 네, 어제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습도는 높지만 그래도 덥지 않아서 좋습니다. 지금 네, 선풍기만 틀고 있는데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오늘 장마가 오고 있는 게 실감나는 오늘입니다. 이게 비 오기 전엔 또 습도가 엄청 높고 후덥지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해가 안 지니 예, 더운 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 주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민혈인 진영이라니 7.8기 노래예요. 힘내. 다섯 명 모두가 함께 부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녀시대 힘내보다는 7.8기 힘내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데니스 프로젝트의 나이키 운동화 이 곡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에이핑크의 노래 전해드리고 7.8기 노래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치호 안녕.

제가 실수를 했죠. 울스님 방송을 제가 다는 아니어도 일어나자마자 다 들었는데 나온 노래를 또 틀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후딱 바꿨어요. 네, 데니스 프로젝트의 응답하라 7080으로 바꿔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이 오는 게 얼마나 싫은지. 월요일은 다 싫어요. 그죠? 매일매일이 쉬고 싶은, 그래도 한 주의 월요일이 시작되었으니 화이팅 해봅니다. 이번 주는 거의 내내 비가 와서 그나마 좀 덥지 않아서 습하긴 하지만 좋을 것 같고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날은 저도 베란다 청소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또 비가 그쳤네요. 식스한 장미한 목소리 들으며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우리네 비주마님이랑 말을 텄는데 속이 상하네요. 제가 도경수의 팝콘이 한동안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 방이 어떤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면 한동안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금지는 아니고 한동안만. 그래서 7월 말까지 도경수 팝콘 이 곡만 금지를 시켰어요. 노래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이게 그래요. 좀 적당히 신청해 주시지. 노래가 좋은 건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이게 막 4시간에 한 번씩 계속 나오니까. 특히 저는 하루 종일 거의 잘 눈 뜨고 잘 때까지 노래 하늘에서 방송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는 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다 유행하는 노래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은데, 도경수 팝콘은 우리 방에서만 많이 나오는 노래. 네, 그래서 한동안만 금지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이 노래는 일단 7월 말까지는 저희 방에서 못 틀어요. 그래서 도경수의 팝 놀이터로 준비했습니다. 조선힙합의 너의 차선, BTS의 불타오르네까지 모두 준비했고요. 너무 죄송해서 별이 될게 깔고 멘트하고 있고요. 네, 한 노래만 중복해서 너무 신청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두루두루 좋은 노래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비주맘님 미안하고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0: 용서해줄게.
1: 다음 사연입니다.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집 밖으로 걷기 운동을 새벽에 한 번 가셨다가 온 뒤 아침 식사 후에는 안 가셨습니다. 거기는 비가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실내 스트레칭 영상 틀어주고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8분짜리 스트레칭을 다 안 하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다 하시려나 봅니다. 스트레칭 되게 좋아요. 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이 스트레칭을 자주 해야

연골도 네. 부드러워지고 그러는데 저도 요가를 다시 다녀야 하는데 맨날 이러고 있네요. 장민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비 안 오는구나. 여기는 오다 말다 그러거든요. 네, 우리 꽁치님 해야 할 일은 다 하셨나요?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1시가 다 돼가네요. 식사도 꼭 챙겨 드시고요. 이티브의 비밀, 하이라이트에 불어온다, 박지훈의 노래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어제도 심심치 않게 신청곡 올려줘서 네, 고마웠어요. 제가 어제 그 매듭 만들고 막 또 일요일은 집에 할 일이 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느라 네, 따로 인사를 못 드렸지만 이 자판 앞에 막 가득 있어서 자판치기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여튼 너무 고맙고요. 그래도 네, 신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저도 열심히 너무 고맙어요. 오늘 신청곡도 다 준비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기억은 흐릿하고 사랑이란 그네는 멈췄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차 타고

다음 신종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말을 전해드려야겠어요. 그 매달 하는 건데 그 낚시 이벤트를 그 젤리 끝나는 7일 내일 젤리 1 플러스 1 젤리가 끝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낚시 이벤트를 하는데 이번 주 순위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죠. 20위 안에 들어야 낚시 이벤트 그 낚시권을 줍니다. 뭐 그거 받아서 내가 먹을 건 아니고 여러분들 낚시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한 장이라도 어떻게 받아서 낚시를 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부잣집 딸내미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해요. 방에 와서 들어주시고 추천해주시고 예. 그런 거 많이 해주시면 네. 방송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돈 들고 선물 주세요 이런 거는 못 해달라고 못하니까 돈 안 드는 거라도 많이 부탁드려요. 자, 다음 신청곡은 우리 시아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통닭 먹었어요. 그랬어요. 맛있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양념으로 저 그 토요일날 집에서 샤브샤브에 먹었거든요. 그 1인용 인덕션을 샀어요. 거기에 큰 그 냄비 같은 거에 놓고 그 샤브샤브 육수랑 소스도 사고 청경채, 고기, 해물, 버섯, 두부 막 이런 거 넣고 샤브샤브 해먹었거든요. 남은 거 어제 끓여서 거기에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또 남은 그 남겨두었던 버섯이랑 애호박 두부 막 이런 거 넣고 어제 찌개로 끓였더니 또 엄청 맛있더라고요. 찌개가 아주 진국입니다. 그 왜 그 된장찌개도 고기 넣고 끓이는 데 많잖아요. 그 샤브샤브에 그 우삼겹을 넣고 먹었더니 기름이 좀 많이 떴는데 기름 쫙 걷어내고 고추장 넣고 끓였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역시 요리는 진국이 있어야 육수가 완전히 고기 육수가 돼서 고추장 넣고 끓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다시 남아서 이따 방송 끝나면 한번 더 끓여갖고 먹을 거예요. 더위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예린의 조각별 이규라의 터질 것 같아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아 간만에 김호정 목소리 들으니 참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아님.

육중한 밴드의 어쩔 건데 들으셨어요. 어쩔 건데. 내가 방송하는데 어쩔 건데. 재밌죠? 해피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비 언니가 엄청 좋아하시는 해피님. 장미님 안녕하세요. 전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듣느라 사연도 신청곡도 올리기 힘든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늘 네 창에서만 뵙다 신청곡단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해피님 반갑습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늘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방에 와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게 그 제가 방금 롤렛을 했잖아요. 이 롤렛은 로즈가 쌓이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금으로 쌓였을 거예요. 신청하신 거 바이걸의 내 이름은 여자. 이 노래는 우리 돌림 노래인데 KC의 버릇 KCM의 버릇처럼 셋을 센다 나비 화살기도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어요. 회님 우리 자주 봬요. 오늘도 고마워요.

0: 값이 빛날 줄만 알았지. 시간가는 마음.
1: 와우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코 잤어요. 1호 시험도 끝났고 아빠 팔순 행사도 끝나고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은 늘어지게 늦잠 자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아이들 학교 가자마자 이불 다시 덮고 잤어요. 지금까지 코. 오전 시간이 다 가버렸지만 좋았다.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잘 잤어요? 토닥토닥. 자장자장. 저도 이상하게 우스님이 아침 방송하면 늦잠을 자더라고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푹 자면 좋죠. 우리는 내일 돼야 시험이 끝나요. 오늘까지는 긴장. 내일은 뭐 우리 아이 데리고 내일 청소해야겠어요. 일찍 오면. JS의 종로에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시스타의 소쿨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또 자고 일어났으니 청소하느라 바쁘겠군요. 그래요. 또 이런 날이 있는 거죠. 바쁜 거 지나면 한간 그런 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더워요. 비가 그치니까 해가 나오네요. 더워. 그래서 준비했어요. 시원한 여름 노래. 여름이면 들어야 되는 걸그룹 노래. 앨리스의 노래 흐르고 있고요. 레드벨벳 음파 음파. 로켓펀치의 노래와 FX 노래까지 듣고 다음 신청곡 들고 올게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해야 되는데 여러분 10분만 더 열어놓을게요.

다음 신청곡 전해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다음 방송 스타비님 앞으로 마감선 그었습니다. 스타비님도 오늘 3시간 방송이세요.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고요. 우리 스타비님께서 노래자랑에 참여하셨어요. 인라이브 그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네, 인라이브 그 홈에서 노래자랑 누르시고 스타비님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하늘옷의 힘을 보여주세요. 어플도 마찬가지예요. 홈 들어가시면 위에 짝대기 3개 있죠. 거기 누르면 노래자랑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 누르지 마시고 스타비님 스타비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하늘호수 애청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아침밥 안 먹고 건너뛰려다가 건강 생각해서 그냥 먹었습니다. 잘했어요. 먹어야죠. 저는 방송 해야 돼서 눈 뜬 지 얼마 안 돼갖고 못 먹고 여태까지 방송하고 있지만 우리 꽁치님은 꼭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밥도 안 찼습니다. 지금 이가 흔들거리는 것이 있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치료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먹는데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새 턱이 안 좋아갖고 잘 씹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먹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네, 살이 빠지고 있어요. 좋은 건가? 장미님 남은 방송도 힘내서 하시고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위키미키의 곡과 라이트 순 그리고 우아의 곡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계속 쭉 함께 들을까요? 우리 꽁치님 고마워요. 점심도 잘 챙겨 드시고 네, 건강 생각해서 여름에는 특히 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마지막 신청곡 우리 아연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꺄! 꺄꺄꺄꺄! 우리 우스 못 자라고 꺄! 우리 장미언니다. 장미언니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비가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지. 비가 조금 내리더니 그치고 엄청 습하네요. 그러게요. 더워 죽겠어요 지금. 에어컨 틀었잖아요. 습해서 더워서 아주 그냥 더 오란 말이야 비. 기분 나쁘게 덥습니다. 조금 전에 고용센터 다녀왔어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왔어요. 7월 20일에 오후 12시 50분에 오라네요. 집합 교육 받나봐요. 네, 교육 한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매달 그 면접 봐야 돼요. 면접 봐서 그거 내야 되는데 아휴, 저 실업급여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이제 저도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개월 동안 잘 받아오길 기대합니다.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고요. 면접 보고 면접 봤다 이것도 내야 되고 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아니면 면접을 위한 뭐 공부인가 하여튼 뭘 해야 되던데. 저는 그냥 면접 그걸 내갖고 대충 받았지만 여튼 고생했어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날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저 이번 주 풀방입니다. 오늘 3시간 내일 10시 모레 10시 네, 목요일 10시 금요일 12시 풀방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다 보나요 우리 아연님? 신청하신 곡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백아연의 들어봐 비가 오는 소리가 나나 들어봐. 경사의 슈퍼스타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어요. 방에 우리 아연님 있으니까 아 활기차서 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아연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20분 남았어요. 저의 선곡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흐르는 곡이 태댕의 너라서 좋아. 도요한의 늦은 안부, 여서의 꿈꾸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드리러 나올게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장시간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바람을 향해 달려. 바람? 저기 빗속을 달려요. 예전에는 말이죠, 비도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친구들하고 다 큰 20대 때 막 다니면서, 네, 나무 아래 있으면 나무도 툭 치고 일부러 막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요새 비는 맞으면 머리 다 빠지죠. 슬프네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든 거지만. 네,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야, 이 노래가 히히히하. 아, 안 보이지? 네, 하얀 아기의 곡 흐르고 있고요. 윙 프로젝트의 야경 속에 물든 너, 아이보리의 때로는까지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스타비님 내일 면접 있다고 그래서, 네, 원래 없었는데 내일 채우러 방송하러 와요. 내일도 만나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타비님도 오늘 3시간 힘드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녀가 주세요. 자, 오늘 장시간 제 목소리, 제 음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월요일, 네, 여러분 모두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샤오랑님이 네, 제 시간인 줄 알고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 신청곡을 우리 스타비님께서 틀어주실 거고요.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있나봐요. 우리 샤오랑님 사연도 우리 스타비님께서 전해주겠지만 그래도 내 친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할게요. 사랑해요 우리 오랑님 친구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네요. 그동안은 비가 온다는 예보만 믿고 우산을 챙겼다가 정작 하늘은 맑기만 해서 저도 모르게 기상청을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줄기차게 내리는 비를 보고 있으니 이제야 진짜 장마가 왔구나 싶은 게 실감이 납니다. 날씨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사람 마음이 그 영향을 은근히 많이 받더라고요. 하늘이 흐리면 마음 한구석도 괜히 가라앉고 비가 계속 이어지면 별것

아닌 것에도 예민해지곤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저부터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 탓에 무거워진 마음을 무심코 옆 사람에게 넘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비가 오는 날엔 오히려 목소리가 더잘 들린다고 하죠. 빗소리에 묻혀서 마음이 더 또렷하게 전해지는 그런 시간.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식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블릭.

안녕하세요, 와우님. 반갑습니다. 냉장고에 떡볶이 남은 게 있어서 계란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제 집안일 시작할게요. 방송 감사하고요. 한 주도 힘내세요. 그리고 노래방 1등 가자 하셨는데요. 아, 네, 잘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신청곡으로 엄정화 말해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으로 나머지 곡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던던, 체리블렛의 알로아오의 다이아 나랑 사귈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댄스곡으로 쓱쓱 골라봤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을 거의 못 봐서요. 업데이트가 좀 늦어요. 엄마 점심밥 차려드리고 설거지 하려고 하던 참입니다. 선풍기를 돌리니까요. 열기가 별로 없어서 그냥 상쾌한 바람이 붑니다. 1단으로 들어서 1단에 적응하고 진짜 더울 때 2단이나 3단으로 돌리려고요. 오늘도 신나게 방송하시고 행복하고 재미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 오늘도 제가 응원해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아주 습하고 아주 찝찝해 최고를 달리는 하루입니다. 필사모님께서요. 오늘은 점심을 같이 일한 선생님들과 밀면에 만두를 먹었어요. 병원밥 메뉴도 맛이 없는 거라 어쩔까 하던 찰나예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필사모님의 신청곡으로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그리고 엔믹스의 Party O'Clock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랙로즈의 곡은 네 제가 이 곡을 이 음원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실 근무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방송실 갈 때 이것저것 챙겨가기는 하는데 그 방송실에 라면을 끓이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갈 때마다 라면을 끓여 먹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강라면이라고 물을 막 많이 붓는 건 아니지만 그런 꼬들꼬들한 그런 라면을 생각을 하고서 이제 라면을 비닐봉지를 까서 그 전용 용기에 넣어가지고 팔팔팔 끓이고 있었어요. 아 이제는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서 이렇게 딱 들고 왔는데 나무젓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물만 먹다가 이게 젓가락이 없이는 면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꼬들꼬들함이 그리고 조각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제 입속으로 딸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그 커피를 저을 때 쓰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마침 그 막대기가 있어서 제가 그걸로 한 개만 있었어요. 그 하나로 뭔가 흐느적거리죠? 네, 이렇게 면을 걸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죠. 숟가락, 젓가락 세트. 이번 주부터는 잘 챙겨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쉬는 날인데요. 친구들하고 포항 바다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옆에 동생이 운전 중인데요. 이거 듣고 싶다고 해서 신청해 달라고 해서 신청합니다. 흑장미님 시간에 신청을 하셨나봐요. 샤오랑님, 다비치 모르시나요? 좀 제가 이거를 살려서 읽으면 좀 그런가요? 부럽지 지지배야 하시면서 내가 무지막지 자랑했어. 자랑한다 장미야 하셨네요. 다비치 모르시나요? 샤오랑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비가 오다가 마니까 엄청 습하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3시간이나 했는데도 왜 또 듣고 싶은 곡이 있는 걸까요? 희한하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흑장미님의 신청곡으로 이지훈의 나와 같다면 함께 했습니다. 노래가 다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임지성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준비했습니다.

케이스티파이에서 폰 케이스를 주문을 했는데 말이죠. 불량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짜인하네요. 짜인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땀시 기분이 짜인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비주맘님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해야겠습니다.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 투어스의 You Like It, I Love It, 그리고 쿨의 도시의 바캉스, UN의 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스피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노래를 잘하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봤는데, 말을 잘하는데 노래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게 드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성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하다가 노래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노래를 한 2주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노력하면 무조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 나 노래 진짜 잘 해가지고 1등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막판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인라이브에서 인라이브에서 보시면은 노래자랑 싱잉타임이 있습니다. 싱잉타임에서 네 스타비의 퍼피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네 투표를 해주시면 네 혹시나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네 저희 자키분들께 좀 나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연마다 1등 응원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천 부탁드려요. 노래 잘하시던데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더더욱 응원합니다. 오늘은 아들이 말썽입니다. 신랑이 있는데도 제가 다 하는 건 뭘까요? 신랑은 오후에 차고 치러 간다고 라면을 먹자고 해서 저는 아들 간식 챙겨주느라고 못 먹고 있는데 라면은 꼬들한 라면을 후다닥 먹고 가고요. 저는 퍼진 면을 먹으려고 하니 넘어가질 않네요. 결국은 다 버리고 김밥 사오라고 했어요.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남의 편 하시면서 악동뮤지션 라면인건가 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라면에서의 그 생명은 정말 면발인데요. 아, 정말 제가 생각해도 더 아쉽습니다. 그 찰랑거리는, 네, 그 쫀득쫀득한 면발이 아니라면, 불어 터졌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김밥이라도, 네,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님, 안녕하세요. 신청곡 주셨습니다. 하모하모의 빠삐용, 그의 두통은 자유였다. 투샤이의 러브레터.

트리플S의 Girls Never Die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오늘의 기분은? 저희 이쪽 남양주 쪽은 비가 오다가 살짝 비가 그쳐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그친 지는 좀 됐는데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는 그런 날입니다.

0: 볼게.
1: 제가 원래는요, 내일도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내일 방송을 흑재무님께서 대신 해주시고, 저는 면접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엔잠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 가지 그 일을 정말 많이 쪼개서 한다는 그 엔잠러. 제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아, 내가 원하는 건 정규직인데, 4대 보험인데, 이런 것들이 잘안 돼서 하는 수 없이 쪼개서 쪼개서 알바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이들 독서논술 가르치고, 뭐책 읽는 거좀 코칭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네, 거기 면접 보러 갑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네, 생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마이너스가 더 이상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아, 돈을 더 벌어야 되는구나 라고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요즘 여기저기 지하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통해서 하늘웃음을 듣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대중교통 속에서는 이어폰을 꽂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는 버스 기사님이 선곡해 주는 그런 음악들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기사님이 직접 라이브로 불러주던 그런 노래들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요.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사의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요즘 AI의 발달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특히 AI가 예술 영역 쪽으로도 침범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저는 AI가 우리의 감정까지 지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로봇과는 다르고 감각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감정, 그리고 마음의 감각은 그 누구도, 특히 로봇이 이렇게 뭔가 어루만져 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로봇은 잘 움직이려면 뭐 충전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뭐 기름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람은 분명히 음식물을 먹고 그것에 대해서, 아, 맛있다! 라는 것을 느끼고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힘의 원동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감정의 영역은요, 글쎄요,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홀릭.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비가 많이 내린 지역도 있지만 또 비가 찌끔찌끔씩 내린 지역이 있어요. 저희 지역이 그래요.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더니 비는 잠깐 내리고 하늘은 그레이고요.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습하네요. 오늘 밤부터 또 대체적으로 흐려서 또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믿지 못하겠어요. 네, 우리 전방송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것 같던데 잘 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우리 스타비님은 행운을 불러오는 여자니까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행복한 그리고 행운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제습기를 돌렸어요. 돌리고 나니까 아무래도 그 열기 때문에 덥잖아요.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지 하고 있는데 못 틀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좀 시원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덥고 후덥지근하면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면서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 봅시다.

네, 저희 아이를 데리러 가는 바람에 우리 필사마님 천국까지 두고 갔습니다. 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퇴근길을 항상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척해 주셨는데, 데니스 프로젝트의 곡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딱 로라장에서 틀어주면 로라타기 참 좋은 음악 같네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 정인이 엄마님은 들었대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틀어주셔가지고 역시 빨라요, 그죠? 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난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한가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선곡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곡 듣고 우리 꽁치님의 사연 데리고 가지고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잠시 일이 있어서 외출했습니다. 직사광선이 비추고요. 더운 곳은 더웠고 바람이 부는 곳은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으로 돌아오기 5분 정도 전에는 직사광선이 비추고요. 바람이 거의 없는 곳이라 매우 더웠습니다. 머리와 등에서 땀이 나는데 다행히 집으로 도착해서 선풍기 쐬면서 땀 식히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갔네요. 자전거 타고 땀 뻘뻘 흘려서 들어가자마자 샤워하자 그랬더니 에어컨 쐬면 땀이 다 날아간대요. 더위가 싹 물러가서 안 씻어도 된대요. 더러워 죽겠어. 네, 점심밥을 안 먹어서 더더욱 힘든 외출이었습니다. 양모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저녁 시간 보내세요. 그러게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제 7월이에요. 장마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학생들에게는 방학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2주밖에 안 해요. 겨울에 공사 예정이 있어서 학업일수를 땡기려고 여름에 열심히 학교 다니고 겨울에 푹 쉬려나 봅니다. 네, 우리 꽁치님 더운 날, 또 외출하고 와서, 체력도 딸리고 배도 고프고 힘이 하나도 없겠어요. 뭐라도 챙겨 드시면서 남은 시간은 좀 시원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막 에어컨 틀었더니, 역시 세상은 좋아요. 벌써 시원해집니다.

죄송합니다. 노래가 금방 끝나버렸네요. 우리 그루비 선데이님의 충곡 있는데 그 전에 또 선곡으로 해서 세곡 잔잔하게 듣고 그루비 선데이님의 신나는 곡을 전해야 되나요? 아니면 잔잔한 노래가 좋을까요? 신나는 곡 들었으니까 잔잔한 곡으로 해서 세곡 듣고 우리 그루비 선데이님의 노래 가지고 나올게요.

네, 제가 선곡을 좀 잔잔한 곡들로 해서 올렸습니다. 날씨도 꾸릿꾸릿하고 해서 더 꾸릿꾸릿하시라고 축 처지시라고 아주 잔잔한 곡으로 선곡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신나는 곡도 틀고 또 청곡들이 또 신나는 곡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그루비 선데이님께서 안 어울리는 곡으로 세곡 올려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잘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그루미 선데이님도 잘 근무하면서 네, 물 많이 드시고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일단 또두 분의 사연이 올라와서 비주맘님의 청곡을 듣고 나올게요. 네, 후비고 후비고 즐겁게 후비고 비비고 아니에요? 비비고 비비고 즐겁게 비비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태근을 부른 악마님 즐겁게 휘비고 후비고 설마 코 후비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더운 날은 뭐니 뭐니 해도 간단한 음식들을 많이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비고 아닌가? 비비고.

만두에 비비고 또 비빔면도 찾고 물냉면도 찾고 많이 하는데 우리 비지만 유인도 네, 후비지 마시고 그러다 피나요. 네, 즐겁게 비비고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 전화가 오는 바람에 신랑 밥 먹고 온다고 기분 좋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7시에 저희도 저녁을 준비해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먹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와우님 선곡을 해서 세곡 듣고 와우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 텐데, 네, 다들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이런 룰렛 게임이 있었군요. 저 몰랐어요. 공지를 안 봐서 그런가? 아, 자키 분이 방송할 수 있는 자키만 방송하고 있는 자키만 가능하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장미, 흑장미님 아니에요. 로즈를 한번 10개 걸고 룰렛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대화방에서 컴퓨터로에서 접속할 수 있는 분들 계시죠? 한번 참가해 보실래요? 지금 한번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10초의 시간을 준대요. 지금 2명 참가를 하셨는데 없네. 참가하시는 분이 없나 봐요. 이래서 저조하구나. 그러면 두분 비주맘님하고 이시아님인데 50대 50인 거죠? 아, 이시아님 당첨됐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 이거구나. 우리 와우님은 어디 가셨대? 안녕하세요, 양마님. 엄청 습하네요. 가습기 에어컨 돌리고 있어요. 저희 집은 습도 관리 잘안 하면 먼지 다듬이가 나오거든요. 여름에 조심해야 해요. 악마님 방송 감사하고요. 한 주도 힘내세요. 그리고 기쁘지 않아요? 다음 주를 기약할게요. 다음 주 기약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와우님은 어디 가셨지? 한번 더 해볼까요? 룰렛? 지금은 23개 해볼까요? 23개? 23개로 해볼게요. 룰렛 시작하면 10초래요. 지금 시작을 누를 테니까 10초 안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7, 6, 5, 4, 3, 2, 1. 세 분이네요. 비주맘님, 장미님, 이시아님. 아, 비주맘님이 당첨되셨네요. 축하해요.

네, 체리님 반갑습니다. 두곡 신청하셨어요? 네, 두곡 가고 또 우리 왕우님께서 또 샤이니 곡을 청해 주셔서 세 곡을 듣고 주주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예나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도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이라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즐거운 음악 쭉 들으시면서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 우리 주주님 반갑습니다. 레파토리 천곡이 같아요. 또 언제 금지곡 당할지 모릅니다. 듣고 싶은 곡들 청해 주시는 건 맞는데, 네,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섞었으면 어쩌나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같은 곡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주시면 금지당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세곡 전해드리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르미 선대님께서 마지막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플라이 투더 스카이 곡에 한은 없네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해서 한 글자 제가 했어요. 네, 청해 주신 곡. 한 글자, 오늘은 컨셉이 한 글자인가요? 한 글자로 우리 시원하게 들으면서, 네, 제가 마감선 올려놓고, 올린 줄 알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올렸더라고요. 아, 지금 마감선 올렸는데,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곡과 사연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저희 선곡으로 해서 전해드리고 저는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텔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과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

하루 종일 내린 비 때문에 우산을 손에서 떠날 틈이 없었죠. 장마철이라 그런지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퇴근길에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하고 계시는 분들,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분들, 이제 막 저녁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 또 오늘은 뭐 먹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은 괜히 몸이 축 처지고 기분도 늘어지기 쉬운데요. 그럴수록 음악 한 곡, 반가운 목소리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면서 즐거운 두 시간 만들어가 볼게요. 혹시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너무 아쉬워 마세요. 비 덕분에 공기도 시원해졌고 오늘은 음악이 더 잘 들리는 저녁이니까요. 그럼 우산은 접어도 괜찮지만 제게 마음만큼은 활짝 펼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옌나예요.

2026년 7월 6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전 방송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악마님과 함께 발랄한 시간, 유쾌한 시간 함께 하셨어요. 저는 발톤이어 받아서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손 꾹 잡고 함께 볼게요. 인라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inlive.co.kr 들어오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한유로수 방송국을 찾아오세요. 신청국과 사연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유로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아시죠?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 있는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 가사의 곡이나 점심시간에 선출된 곡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한드로스는 자켓 재량권 신청곡 성공이 가능하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의 신청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같은 가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비가 오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잔 마시는 여유도 생기고요. 오늘은 비핑계로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요. 달콤한 디저트 하나쯤 드셔도 괜찮습니다. 장마도 있고요. 기분 좋게 웃어보는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세연을 순서대로 전해드릴 거고요. 노래 한 두 곡 정도 더 이어듣고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제일 먼저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셨어요. 우리 필살맨님. 콘서트는 저녁에 해야 제맛이죠. 티켓 구매 완료, 앞자리 착석 완료, 그리고 즐길 준비 완료. 즐겁게 함께 해볼게요. 역시 공연은 해가지고 하나 둘 조명이 켜질 때

더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빠르게 티켓을 예매하시고 마디는 저녁까지 준비를 마친 채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 신나게 출발해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신청해 주신 노래들요. 하루의 피로를 다 녹여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곡들이에요. 스텔라 엘로이가 부르는 커피 한 잔의 위로, 제목처럼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는 작은 위로를 선물한 노래입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가 어우러져서 편안한 힘을 선물해주는 노래죠. 이어지는 곡은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모든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옥상 달빛 특유의 포근한 감성이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퇴근길과 하루의 끝을 함께하는 대표적인 힐링송이죠. 뭐라고 부를까요? 쿡쿡쿡. You're not alone. 이 노래는 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는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앞자리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한 잔의 여유처럼, 수고했어 라는 따뜻한 한마디처럼, 그리고 혼자가 아니더라는 위로처럼 오늘 저녁도 좋은 음악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꼭이요.

유명하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꽁치님 안녕하세요. 예나님, 엄마가 너무 늦으셔서 먼저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마친 후 1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집 밖 걷기 운동을 하시는지 안 돌아오시네요. 엄마 돌아오시면 식사 챙겨드려야 합니다. 선풍기 들고 있으니까 좋으네요. 오늘은 야식을 맛나게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밤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시셨어요. 사연을 듣고 있으니까 평범하지만 참 따뜻한 저녁 풍경이 그려지는 거 있죠.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실 어머님을 기다리며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선풍기 바람 맞으며 잠시 여유를 즐기는 모습까지,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여 하루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운동장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맛있는 저녁과 야식까지 기분 좋게 즐기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이키즈의 별빛 희망해 주셨어요. 팬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팬송이래요. 함께해 준 시간과 변함없는 응원에 대한 진심을 노래한 곡 조금 이따 만나보고요. 그리고 엑소의 지나갈 테니 겨울 스페셜 앨범에 수록

힘든 곡인데요. 힘든 시간도 결국은 지나간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해드릴 노래요. 카더가든의 밤새 라는 곡인데요. 웹툰 취향저격 그녀 OST로 발표된 곡이고요. 밤이 깊어질수록 커지는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을 담아둔 노래. 만나볼 거예요. 어머니가 맛있는 저녁도 기대하고 계신 야식도 즐겁게 드시고요. 선풍기 바람처럼 시원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노래 전해 들었어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클루미 선대님께서 전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제목만 봐도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눈물이라는 이름의 노래를 만나볼게요. 같은 눈물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지만 각곡마다 전하는 감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별의 아픔을, 누군가는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전해드릴 노래는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라는 곡인데요. 1996년도에 발매된 이 곡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인생 발라드로 손꼽히는 명곡이에요.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서지원의 마지막 앨범에 수록되며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은 가사와 서지원의 맑고 담백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불렀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전해드릴 노래는요, 리쌍의 눈물이라는 곡이에요. 리쌍 특유의 현실적인 가사와 감성적인 랩, 그리고 덩시와 유진의 애절한 보컬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후회와 그리움을 담담하게 풀어내며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이어지는 마지막 곡, 리아의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2000년대 초 발라드를, 감성 발라드를 대표하는 곡 중 하나로 리아의 맑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돋보이는 노래죠. 이별 후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사랑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표현한 가사, 그리고 후렴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이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이에요. 오늘 준비한 세 곡은 모두 눈물이라는 같은 감정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리고 추억이라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함께 볼게요.

함께하는 시간 8시 7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함께하고 계세요. 다음 사연은 우리 스위트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 그 전에 여러분 신청곡과 사연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세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풀 예나님을 언제나 언제나 응원합니다. 예나님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어요? 전 주말이요? 일했어요. 와 슬프다. 주말에 주간근무 있었고요. 토요일날 일요일에는 야간근무했어요. 주말이 주말이 아니었어요. 원래 힘든 월요일 장날 기간임에도 비는 쏙 들어가고 30도 넘는 온도에 숨이 막히는 습기. 아우, 바람 한 점 없어서 오늘 하루 무지 더웠네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인데 앞으로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만 또 어떻게 되겠죠. 방송 고생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오늘은 숫자로 보는 기온보다 차가운 온도가 훨씬 높게 느껴지는 하루였죠.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대신 뜨거운 햇살과 습기가 빈자리를 채우면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계절은 늘 그렇듯 지나가더라고요. 추운 겨울에도 언제 따뜻해질까 했고요. 비가 계속 내릴 땐 언제 맑아질까 했는데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 와있어요. 이번 무더위도 시원한 음식 한 그릇, 잠깐의 휴식, 그리고 좋은 음악과 함께라면 조금은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도 지친 하루를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노래들이에요. 먼저 볼빨간 사춘기에 나들이 갈까? 제목만 들어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곡이죠. 상쾌한 멜로디와 볼빨간 사춘기 특유의 사랑스러운 감성이 어우러져서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바람을 쐬러 떠나고 싶은 설레임을 전해주는 곡이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도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 레터 플라워의 그저 그런 하루라는 곡인데요. 담백한 가사와 잔잔한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오늘처럼 무더위에 지친 하루 끝에 오늘도 잘 버텨

그러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노래는 어반자카파의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어반자카파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여

다음 사연은 원래 우리 스위트님 사연이죠. 네, 전해드려야 되는데 음질 확인이 좀 필요해서 조금 늦춰졌어요. 우리 냐옹스님 듣고 계시죠? 혹시 나 속상해서 나가신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6개월 된 나가 재우면서 들어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전해주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기와 함께 보내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죠. 웃어주면 행복하고 울면 달래주고 안아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재우면서 듣는 음악은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애쓰셨을 우리 엄마에게도 새근새근 잠들 아기에게도 편안한 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담아낸 노블레스의 넌 나의 마지막 낭만이었어 전해드릴 거고요. 이별의 아픔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한 사람과의 추억을 아름답게 떠나보내는 마음을 노래한 노래 써니힐이 부르는 노래로 전해드려 볼게요. Goodbye to Romance라는 곡이네요. 오늘도 아기를 재우면서 잠시 맞이한 이 시간이 작은 휴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거성님 사연도 만나볼까요? 운동 갈까 말까 백만번 고민하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결국 운동하러 온 나 자신을 칭찬하며 신청합니다. 아 배고파 해주셨어요. 이건 정말 큰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그냥 쉴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뭐. 하는 마음과 수없이 씨름하다 결국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오늘 목표는 절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마음이 참 좋아요. 거창한 결과보다 오늘도 해냈다 라는 작은 성취가 꾸준함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 물론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친구가 있죠. 바로 배고파라는 신호입니다. 운동을 마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게 단백질과 함께 든든한 저녁도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이면종의 맑고 감성적인 목걸이 돋보이는 대표곡 사랑을 봄비에 빗대어서 섬세하게 표현한 발라드 이면종의 사랑은 봄비처럼도 함께 이어가 볼게요.

모든 게 변해가 이토시도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졌지 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후회로 얼룩진 넋두리만 늘어가 그래도 한 번은 죽을 만큼 사랑했던 때가 누군가를 미칠 만큼 사랑했던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가끔은 생각나 그날의 후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네. 다시 부딪히고 깨쳐도 난 살아가겠지. 그건 지금의 내 낭만일 거야. 사는 동안 우리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자. 함께했던 날이 의미 있도록.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네.

0: 우리 행복학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건 아니겠죠? 늦었다면 다운타임으로 패스. 안 되지, 안 되지? 갑자기 생각나는 곡 적어 올려요. 좋은 저녁 시간 만들어 가요.
1: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나 봐.
0: 음악은 계획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문득 어떤 노래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도 그날의 기분과 추억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노래들. 그런 신청곡에는 그날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듣고 싶었던 노래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진아의 내 사람이라서 라는 곡입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로 잘 알려진 곡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변함없는 사랑을 담아낸 발라드예요. 이어서 태연의 들리나요? 베토벤 바이러스 OST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태연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를 대표하는 발라드 곡 중 하나죠. 사랑의 인사. 떠나가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행복을 빌어주는 예쁜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늦은 건 아니겠죠 라는 인사처럼 좋은 음악을 함께하기에는 늦은 시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순간 용기 내어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을게요. 저도요.

오늘 마지막 사연은요, 우리 철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일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인사 전해주셨어요.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잠시 귀를 기울여 방송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죠. 일이 바쁠 때는 시간이 유난히 더디게 갈 때도 있지만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흘러나오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죠. 오늘도 음악이 작은 쉼표가 돼서 남은 일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볼게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박기영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곡이죠. 박기영의 플루스카이 듣고 계세요. 맑고 푸른 하늘처럼 희망찬 메시지와 힘찬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지친 밤에 용기와 에너지를 전해주는 곡이죠. 이별을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발라드 비스트의 괜찮겠니를 조금 이따 만나보고요. VOS의 나의 멜로디 따뜻한 화음과 진심 어린 가사가 인상적인 이 곡 조금 이따 만나보고요. 너무너무도 무리하지 마시고 좋은 음악과 함께 힘내주세요. 파이팅!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찾아와주신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퇴근길에서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면서 운동을 하면서 아기를 재우면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오늘 신청곡 하나하나에도 응원도 있었고 추억도 있었고 사랑과 가족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오늘의 저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남은 밤시간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래요. 시원한 물 한 잔도 좋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는 시간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온 자신에게 정말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 꼭 건네주시고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은 오늘의 피로를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 방송으로 이누님과도 좋은 시간 이어가세요. 예나였습니다. 빠이빠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분명 먹을 게 있었는데 하고 다시 닫아본 적 있으시죠? 몇 초 뒤에 또 열어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월요일도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들여다봐도 쉬는 날은 아직 멀리 있고요.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좋은 음악은 언제든 꺼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오후가 되니까 또 해가 또 쨍 하고 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날씨가 어땠을까요? 네, 궂은 날씨였다면 우리의 마음의 날씨는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월요일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풍경 오늘도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좀 인터넷 사정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11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예나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합니다. 뮤직 큐.

어린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으로소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와우 라디오도 많이 청취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두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은요,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인예가요 풍경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1: 조용수, 위드 서인영, 그리고 MC모 사랑의 올스타 클라보레이션.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니, 그리고 그 사랑에 모두가 행복해.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준비해 볼게요.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말을 안 들어 너를 향한 작은 떨림.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풍경지기 이니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마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오라는 비는 오지 않고요. 종일 습하고 종일 찝찝해 극치였습니다. 샤워를 해도 안 없어지는 찝찝함. 정말 힘든 하루였죠. 네, 이런 날이 더 힘들죠. 막 습하고 막 그러면은 불쾌지수도 막 팍팍 올라가고요. 아예 그냥 따가운 날이면 괜찮은데 말이죠. 그쵸? 힘들었던 하루 부산의 야경도 보고요. 하늘에서의 멋진 음악과 풍경도 보며 힐링하며 마무리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너의 미소 하나면 everything's alright. Take my hand. 네, 어떤 하루였던지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일주일도 무탈하게 하늘호수와 함께 네, 같이 가보도록 해요. 바람 끝에 내 이름 You stay in my heart.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나의 키 운동화,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걸스데이의 기대해까지 네, 세 곡 신나는 곡 들어볼까요?

0: 네, 우리 꽁치님 사연 만나볼게요.
1: 하얀 눈을 보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이 가기 전에
0: 이니님, 안녕하세요. 냉동실에 미지근한 물 한 통, 10분 정도 넣어 두었다가 꺼내서 미숫가루 4스푼 정도 넣고요. 시원하게 드링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심야에 짬뽕 라면 끓여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집에서 생활을 하면 정말이지 더운 날씨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까 오후에 1시간 약간 넘게 나갔다 왔는데요.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네, 아직은 그늘 쪽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좀 나가면 많이 덥죠. 이제 여름이 시작이라서 좀 안 있으면 뭐 안이나 밖이나 다 덥겠죠? 네, 올 여름은 외출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럭저럭 지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하고 또 치아 치료를 하는 것이 있어서요. 어마무시하게 바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대장 내시경 하려고 음식물 섭취를 부실하게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치아 치료 받는 것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치아 치료 있으면 좀 덜 먹어서 더 괜찮은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네, 예약을 변경할까 생각했지만 그냥 강행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밤, 또 행복하고 시원하고 포근한 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떠나도 저 하늘에 있어도 나의 신부가 되죠. 네, 어려워요. 뭐 시원하고 포근한 밤 되는 건 또 어떤 밤일까? 그래요, 아늑하면서 시원하면서 막 이런 밤이죠. 아무튼 우리 꽁치님 때문에 또 시원하고 또 신나게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받는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가 봐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도 눈 꾹 감고 검사 받으면 되죠. 뭐 한 번이니까. 네, 신청하신 곡이요, 이달의 소녀의 버터플라이, 공원 소녀의 Like It Hot, 르스라팜의 에치어티 핫. 네, 신청할게요. 더운 밤에 더운 노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면 가장 자주 없어지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리모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분명 조금 전까지 손에 있었는데 돌아서면 사라지고 한참 찾다 보면 소파 틈에서 여기 있네요 하고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행복도 혹시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음악 속에서 작은 행복 하나 발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한으로소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 1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0: 이니의 가요 분경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위트님 다녀와 주셨네요. 사연 만나볼게요.
1: 네 눈빛이 더 좋아 작은 웃음 하나 해도
0: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네, 주중보다 바빴던 요일 주말 즐겁게 재밌게 보내고 오셨어요. 네, 15일에 오픈 예정인데 진행이 너무 더뎌서 22일로 연기가 되었네요. 대표님은 제 집인 양 자주 오시고요. 다른 임원은 거주하시다시피 하고요. 네, 일하면서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곁에 머물기를 계절이 몇 번지. 네, 오늘은 땀 꽤나 흘렸는데 내일도 덥겠어요. 10월까지는 더위가 지속될 것 같은데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언제 봐도 늘 반가운 우리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하트 꽁꽁꽁. 따뜻하고 포근한. 네, 더위도 길어지고 추위도 길어집니다.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우리 스위트님 그 윗분들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를 잃어버린 너에게 들려준. 네, 오늘의 고생에 토닥토닥 해드려야 되겠다. 네, 범진의 너만을 위한 노래, 전현재씨의 어두운 별, 나 기철의 다시. 네, 세 곡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요, 이걸 언제 넣었지 싶은 음식이 꼭 하나 있습니다.
1: 오늘은 조금 특별해.
0: 시간은 멈춘 것 같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던 거죠.

내 기억은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떠올려 보면 조금 더 따뜻해져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덜 아프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노래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기억할 것 같아.
1: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체리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체리님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그래요. 오늘도 편안하게 하늘호수와 함께 또 고운 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네가 있었어. 네, 신청하신 곡이 시스터의 So Cool, S.E.S의 너를 사랑해,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네, 세 곡 올려주셨는데요. 준비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1: 정말 놀라도록 고마운 맘 하나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
0: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일주일도 또 활기차고 기분 좋게 쭉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수24 나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셨어요? 저는 잘 못 보냈어요. 저희 아래층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예, 지금도 그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토요일 날 새벽에 불이 나서 잤는데 누가 막 문을 막 부수다시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희 아이랑 뭐지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소방관이 안개가 일단 문을 여니까 여는 순간 그 타는 냄새랑 연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새벽부터 난리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나오고 제 아래층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온통 예, 정신이 없는 그런 주말과 휴일을 보내고 왔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내고 오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니님과 함께한 시간 많이 많이 행복하셨다고요? 이제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달려볼까요? 자, 출발합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셧다운 문 올라갈게요.

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하시는 노래들은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루스 방송국은 장르가 가요방이라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신청곡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장미 장마는 대단했다. 와우. 이렇게 장마 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기사들이 많이 안 나와요. 힘드니까.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요. 장미 장마가 문제가 아니라 7월 장마가 더 문제네요. 비가 제때 와야 되는데 6월 달에 장마가 안 오는 바람에 이제부터는 저희 지갑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그만큼 우리가 먹어야 될 먹거리들이 제때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머니는 탈탈 털릴 것이고 장마는 반대로 짧아지겠지만 와야 될 장마가 아직도 오지 않아서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네요. 장미 장마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7월 장마가 53년 만이라고 하죠. 두 번째라고 하는데

신혜영이 부르는 기억 속의 먼 그대,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타다나무 별, 2M의 영화처럼까지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말 휴일은 잘 보내셨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예, 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벌써 37분이네요. 예,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최진영의 사랑은 그대 품 안에, 그리고 진아의 내 사람이라서 이렇게 두 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우리 체리님? 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 체리님도 기분 좋게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최진영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세상에서 말할 것, 그 어떤 시련도

엄청 피곤하실 텐데. 행복하자 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자 일님도 안녕하세요. 잠 깨우는 댄스곡 하려다가 그냥 발라드로 청해요. 오늘 비형 간염 맞아서 열심히 졸고 또 졸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깨서 이젠 방송 듣고 있다가 자려고요. 그럼 오늘도 잘 듣고 있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비형 간염 맞아서 팔도 좀 아프고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주사 맞은 날은 주사 맞은 팔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잠 오면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랄게요. 무리하다가 또 언니 때문에 잠못 잤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다크서클 생겼다고 하면 안 되고. 허각의 언제나 부디 VOS의 부디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렇게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일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같이 보내요.

좀별의 음성이죠. 우린 가끔씩 가장 소중한 걸 잃어가진 않나요? 제목이 참 좋죠. 우리는 늘 소중한 걸 잃어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지나고 난 뒤에 아 이게 나한테 소중했구나 라는 거를 꼭 지난 뒤에 알아요. 참 바보 같죠. 예, 가끔씩이 아니라 늘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못하고,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일 소중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우리 한우로수 가족분들은 저처럼 바보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볼빨간 사춘기에 사랑할 수밖에, 그리고 케일의 노래죠.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대박나는 장사가 되시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 속마음이 왜 근데 이렇게 와닿지가 않지 그 말이? 철님 대박나세요 라는 말이 이게 목에 탁 걸리네. 아이 참네. 대박나세요. 아, 속마음 말하라고요? 속마음은 중국산 쓰지 마세요.

신청난의 천님 다녀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넣어 손대야의 어른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한 주도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믿기세요? 가까이서 보면 귀여운데 멀리서 보면 절대 미남이래요. 고기조아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띵동띵동 계십니까? 수원의 빵순이 누룽지 귀신 아이스크림 먹보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장마철에 무탈하셨는가요? 장마철에? 장마철이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어색하네요. 우기라고 해야 되나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가 너무 안 와서 앞으로 지갑이 탈탈 털릴 것 같다고 하고 있어요. 농작물에 피해가 너무 많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기조아님은 괜찮나요? 아침 저녁으로 언제 국지성 호우가 올지 도통 감이 안 잡히는 날씨입니다. 꿉꿉하고 끈적한 날씨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무더운 여름을 다 같이 이겨냅시다. 여름엔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추천 1등은 나야 나.

여전히 귀여운 동생. 예, 국제성 호우가 오긴 올까요? 올해는 진짜 마른 장마라서 장마 기간도 짧고 나중에 국지성은 가을에나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밖에 나가면 빗방울이 떨어져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비가 안 와요. 오늘 비가 좀 내린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밖에 나가면 빗방울이 떨어져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딱 멈춰요. 뭐지? 제가 계속 밖에 있어야 될까요? 강시원의 있잖아 널 좋아하나 봐. 국이야, 네가 보고 싶은 밤이야. 우리 비행기 타고 알아볼까? 한혜가 부르는 비행기까지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따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엄청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늘 새삼스럽게 느끼지만 시간의 속도는 감히 가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침인가 싶으면 점심이고 점심인가 싶으면 어느새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다가오나요? 저는 엄청 빠른,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초고속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초고속으로 달려오고 있어서 가끔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만큼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따 밤 11시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들 보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로 시작해 나니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삶에도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내 삶의 여백이 클수록 사랑과 행복을 넉넉히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건강 늘 함께 했으면 참 좋겠죠.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 가득히 행복한 하루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비가 와요. 장마가 시작됐어요.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옵니다. 그런데 너무 눅눅합니다. 굉장히 습합니다. 거실바닥을 걸어다닐 때마다 물기가 흐르는 느낌입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비 오는 날 아침 제가 있는 이곳은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 이런 식으로 와요. 비 오는 날 아침 굿모닝이고요. 베리모닝입니다. 기분만큼은 상쾌하게 가져가서 오늘 하루 종일 상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밤새 수고해 주신 연인님인가? 연인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 박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오늘 되시길 바라면서 아침 식사들은 하셨나요?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고 그냥 과일로다가 잠깐 사과 반쪽 그러다가 때우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절대 아침 식사 굶지 말고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4일, 5일 만에 여러분들을 뵈어서 그동안에 컴퓨터가 말썽입니다. 이제 컴퓨터도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주위의 몇몇 것들이 맛이 갔거든요. 근데 컴퓨터마저 가려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지 맘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부속을 하나하나 빼서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넣었는데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뺄 땐 잘 뺐습니다. 끼울 때는요 잘 안 보여요. 끼워야 되는데 눈이 나빠진 거지 나이가 먹어서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것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애먹었습니다. 부속부들이 또 조그마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끼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램카드 끼울 때 완전 힘들었어요. 하늘호수 가족분들 이렇게 힘듦이 있는 과정에 컴퓨터가 짜자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방송하게 됐습니다. 저 많이 도와주시고요. 하늘호수 가족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제가 첫 곡으로 준비했던 애는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이고 레인보이의 레인 그리고 하츠 투 하츠의 러브 에이든의 손에 그린 하트 이렇게 네 곡을 전해드렸고요.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마마무의 포 플라워즈 그리고 시아의 스테이 이렇게 두 곡 함께합니다.

네,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보조개

고맙습니다. 우리 필자마님 항상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산은 아직 비가 안 오는군요. 서울은요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계속 이래요.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할까요? 이번 장마는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럴 텐데 굉장히 덥다고 하네요. 다 같이 우리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마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언제나 배려 깊은 사마님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뭐죠? 미숫가루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요. 맛있었죠? 혼자만 먹으니까 더 좋죠? 오늘 하루 시원한 미숫가루를 드신 만큼 더 시원하게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우리 사마님 신청곡으로 함께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와호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조용필의 바운스, 우디의 In Me, 비투비의 너 없인 안 된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비가 오네요. 며칠째 날씨 안 좋아요. 몸도 무겁고 습도 때문에 기분도 다운되는 것 같아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도록 끌어올려 보아요 하셨어요. 그쵸. 비가 오니까 너무 습하죠. 이 장마 기간은 유난히 더 습한 것 같아요. 이 습함이 왠지 모르지만 몸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느낌? 뭔가 기분이 상당히 나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죠. 비가 적당히 오고 장마가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긴 왔는데요. 우리 여기 가면 내과가 있거든요. 별로 티가 안 나요. 딴 때는 비가 오면 그래도 내과에 물이 좀 많이 흐르고 했었는데 티가 안 나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안 올 때랑 똑같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오는데 왜 모이지가 않을까요? 그동안에 메말라서 다 흡수되는 건가요? 우리 와은님, 습하고 덥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한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조용필의 바운스 전해드립니다.

네, 비투비의 너 없인 안 된다까지 우리 와우님의 신청곡을 함께 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와우님 많이 습하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습한 것 같아요.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란에 우리 누가 있을까요? 언제나 밝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사랑이의 아이 신나 데이스 프로젝트에 응답하라 7080 도경수의 놀이터 세 곡 청해 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아들 5시 반에 깨서 잠 못 주무시길래 거실로 나와 오늘 조금 일찍 아침 밥 먹였네요. 오늘 아들 태어나고 처음으로 베이비 카페라는 곳을 가보려 해요. 키즈 카페랑 비슷하기도 한데 베이비 카페는 일단 놀이기구가 없어요. 점퍼로 국민문자, 걸음마 보조기, 볼풀, 공등 이런 게 쫙 깔려 있더라고요. 더 넓은 데서 놀아보고 기어다니고 걸어보고 하라고 가보려 합니다. 일찍 깬 탓에 아들은 지금 오전 잠을 주무시는 중이에요. 오늘 아들 즐거워야 하겠죠? 엄청 좋겠다.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때는 많이 만져보고 보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해야지 그 성장 발달에 참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격이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 정인 엄마님 잘하시고 계시네요. 언제나 보면 아이한테 최선을 다.

네, 도경수의 놀이터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사랑이의 아이시나라는 노래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경쾌하고 밝고 좋으네요. 정말 아이시나 했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노래와 함께 오늘 그 정인 엄마님께서 그 아이와 놀이카페 거기 다녀오신다고 하는데요. 아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란의 비즈맘님께서 DK 디셈버이죠. 최진이 널 사랑해, 비주에 누구보다 널 사랑해, 풍뎅이의 솜사탕 주셨는데 최진이하고 디셈버가 부르는 널 사랑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약속해 이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노래를 찾게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세 곡으로다가 준비를 했어요. 비즈맘님, 비가 와요. 주르륵주르륵 시원하게 오는 게 아니어서 달팽이가 될 것 같아요. 끈적하니 이런 거 너무 싫음요. 오늘도 하늘호수와 함께 화이팅 하셨어요. 맞아요. 너무 끈적끈적해져. 나갔다 오면 반드시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시원하게 와서 조금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끈적하니 너무 덥고 습하고 이런 날씨에 비즈맘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고요. 언제나 시원한 여름이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